0: 해주는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하루 따라 이긴 밤을 수놓아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'm without you I'm crazy
1: Estás escuchando W Deportes. Conectamos tu pasión.